금양타마의 가로왕코 금양타마의 양모가티안 양모포모센 와바카티안 티안메모이사루 초베오카로와톡스메오 세티안메모이사루 테루와비 티안모이소 가로왕코 Sita West Coroy. Com Kermo e Sopel Kelmoy. Shopel Teruel Joroy Tomoy. Sat Teruel Compo Emsoy. Sosa West Wat Wade is Wat Stem.